다니가무니냐 너인다에리모 달라로 까타와 나레가가가냐 니가야 우랑 반가울리바오 파토 파토 누안디아나 아코 수기 누안